CB 对呢, New York 的啦, 公信家里个, 个期, 对人解释, 对该得个农啦, New York 的, 东让一级啦, 干么这么远时, 等着你, 过给啦, 东让一下个的, 可有养猫妈姐, 帕玛有的个, 准他一个时, 帕玛有的个, New York 的啦, 罗素东都, 尼伯多, 女丁姐, 他西姐, 修个什么色, 동래제련자도 생일 희린라소바가 답대거다 탑시티시나 뉴욕의 공시 노원고타 시지라 핀토 유마시 델린도디 뉴욕의 공시 노원자리가 닌카 침보여시 다 뉴욕의 공시 야모마제 자리이제다나 두초통통마제 논라 샹외신이라 띵완나 저토토제 포장님가마시 다더나 준딩거 초안노라 샹우 춘춘마닌고 저와나 공시 야모마다 소쇼이고시 다 롱제체 로소케친 고제 청하이친기 공시 야문자나 무치제라 편반주 공시 도안자나 무치제라 가위주시 좀바논신 모기 파마여드거 타자 주동 갈라니 뉴욕들라 공시 야모만자들라 배전이 것이 다이나 뉴욕들라 공시 야모만자들자 친지의 그리스나 제나 뉴욕들라 초이춘이 공시 야모만자리 것이 살로 드롱 졸로선 전진 파마 하자 인시 세바농히 파마요드가 샹어 충충만인고 저와나 뉴욕들라 공시 야모만제 자리 유그시 배차잖아 초도로 라소반 존촌친지 이글로도 응 자쇼고쇼 메일로 시사마라 당가 메일이 로치아라 구게도 로충원여들라 지슝예바 소제쇼라라 띠와나 뉴욕들라 가시 배차도 존촌스차제 삼비건도시 조마만제 조토바이지도 친라 두토도 니레도 쇼가 두토도 야노 남주 용슈 두토도 레저이지도 르보 요나이 저 준총이 바 솔라티니 뉴욕가 두세체 같이 용히 히도 타바도 시비 전란라 송즈 천지 이 규민도 게도 다 시비가 종자 담도 천지 예바 손니 고저나 시피인제 샤샹저 비가 삼비 군슈 야모마제 저토바 시구바도 진고르지 삼반니 롱구지 삼반주도 동타 시제나 힌더 가침부시데카 님반자이나 뉴욕의 로종거 공시 야모마 전자다 이것이 뉴욕의 로소 키지 스테나이 뉴욕의 헐라 로제제도 준비가 공신자나 진니 폴라 롱거 샤샤라 루시닌 카쇼토아나 샤와진 정고진 좀더 치송바도 남준 카페노리양 可是你家村部没有,如此你家都没着急,谢把农行,牛有的充电的洛用也对,如此真正个个其容易的希望呢。牛有个洛用也对,如此这都真特别个公司的,也没嘛这所用一个事。第一,其他有个南半他粗的,他家居动个,牛有个洛用了,他让也没嘛这对完呢。 牛有个, 개차 몽상 저와나 론차 프로고니 산세시주라 군대 동토나 뉴욕의 땡하 고만 용토 人만 용토가 내던 사바 몸보마제 기통질라 뉴욕의 로종가 조난의 人性가 패통시 진양다 뉴욕의라 핀토요도가 로시로드 야모마다나마 몽시 달로 이치나 시자도 통자다 지치지치 동토라 핀토 침보여시 선반자이나 뉴욕의 진단 진제시비가 공시 야모마제 자리 이것이 뉴욕 문신도 냐벌라 진제로가 샤타다 나조여시 리디 디긴 눈니 딱간가 치치휴드나 기차리드 같은 준신의 체제스나 기차나 뭐 평준 진제의 사가 라차 가치제리드 거 생일18K진 백은거 계좌토닌지지시가 수유지예와 세번제토바구티 제니 카리카도인발라 니니 귀로무효월히구 더나 까부유라 레이비가 샤타시지지 송비가 까물더가토니 무게차하공스나 담무이민도 진지이두 계좌가 주절라도남도 당도이이나 무지민양보도 디위 조디와도 히디와용아
ཁྱི ཉོ་ཡོད་དང་ཡང་མ་མ་ཐོ་ན་ས་ཁན་ན་སོན་ཡང་མ་ཞེ་མེ་ཡ་བལ་ལ་འདྲེན་འདྲེ་ཡེ་ལ་ལེ་མ་ཆེ་མོ་ཆོ་མ་གག་གག་གུ་ཡ་རང་ཐང་ཡེ་ཤེ་ཇེ་བན་ཅ་ཡ་ན་ཉོ་ཡོད་གོ་གོ་སི་དོ་ཡོད་དང་མོ་གི་ཕ་མ་ཡོད་དང་ཆུ་ཆུ་ཇུ་དོ་དེ་དོ་ཐལ་ལ་བེ་ཟུན་ཡེ་ཁ་ཤེ་ ཐ་ཡིན་ན་གོང་སི་དོ་ཨ་དེ་ཁི་ཆེན་རེ་ཡོ་ན་མོ་གི་ཇུ་གུ་རི་སན་ན་ཉོ་ཡོད་ལ་ཚོན་ཅི་ཅན་དོ་ཤེ་དེ་ཤེ་ཐ་བ་དོ་རོང་ཅུ་རོང་དམ་ཅི་སང་ནོ་ཐ་ཤེ་སན་ཐ་བ་ཡི་གུ་ཤེ་ཆེན་ཉི་རི་པ་ཁེ་ཅིན་ཧེ་གར་ཅི་རོང་གུ་རོང་ལ་ཚོན་ཅི་ལེ་པོ་ཐང་ཁེན་ཅི་མ་ཏ་ལ་ཟན་ནི་ལ་ཇོ་ཐ་བེ་རེ་བ་ཡུ་ཅི་སོང་བ་ཤེ་
他日的总弄个做的，怕嘛个公司都话这点举他了，弄什么子？东岸里，我们农行的青年比人家多的，恰恰一人家，纽约的那种种一切美丽个国家的伊，那说把早安你，啊，一九月嘛是啦，等着一路嘛是，敌人多的，他怕嘛有个相信多，这晚问太多，俺就是不嘛一晚呢，纽约的啦。您听到多找我说吧，那些卡巴到那说吧，那对错节参加荣幸节，小钱东岸都吃节，荣幸荣个军节了，哥们，忙是东岸说节，女丁节下头选我节呢，很多感情不深，对我给请大约个安全人心，纽约了，您听到就到达找我那休息，个那些卡巴怎么了说吧，在这地个天了，我给爸妈有个特些啊，杨大伯节啊选我呢，纽约了。恭喜大地的美丽一个新歌但都是真的是那当兵的了呀我总归那穷的说但总归那地方的说是谁把农行我这前不马车队个黑嘎多恭喜的呢但穷是比对起所用的用到了让旅游吧呢从那个哈故事过等着应对爸妈说的所言的一样，牛体格也么，肉样也么，血白也么，有多个牛节有如新那啥什么事，容个牛的豆儿节有如新那真多个爸妈时间有蛮些。等我给爸妈要的个牛有的穷的你，这周一体格了嘛是，牛的膝盖也么嘛，血白也么嘛，关系也么嘛节，有多个牛节所用，一节呢，但旅行你看你，我给别准一个苹果好。亲爱的朋友们，罗琼主播周末有的，对了，牛有的了，恭喜杨妈妈，请这一家里有被过的心里心。

0: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Hopti Litin.
1: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Hopti Litin.
2: Jachiwi Singh Namba, Nganu Bejong Longti Nintin Likong, Kamgil Longti Litin, Santa Chiti Litin, Gagin Losan Yamayin. Tini ta lhondu kongma ganaan la, tini ta odenji nai ganaan ni, tini nai samba shedra, ta tegi jayu josa ta tenju josa ni ganaan ni, ani tenju josa kote ta nga tsuma shega yore. Tini ta tenju josa te ma heba sheba la ta ngen rogu zonra buji chiri se dili. Ani ta shachik se namadu lisi te la, shachik ta tebi shachik ta shachik tamadi bi shachik se ni, yewa namba nyin rabuji shega yoba taan. Ani ta tenye nga nani zo chere jana shaji ta tebi giri si jibi shaji ta tee kasi la ani sheba po dan ani sheba sana mandu yana sheba po zopal ta teso la chere jana ani sheda kache ki la soba ani yarawa tang ani shaji ta madebi giri si jibi shaji teso ji kasi la ani ta sheba po tela chere jana ani ki la soba kate ni sheda kache te joso teza ni medeba misa ki peji nyunghin rabo chi yore ten wen cha ta nisang yonra la shishay ku toni xie yaba yin na ani kondi xie ba nang yin ta tebi ki risi jibi ki shazi teso la ani ngay na chara zana ta shedak che yarwa tang ta mdeba ki risi jibi ki shazi teso ki ngay na ani ki shedak che de shedang kala ta nruso medibi zon rabo chi chade bari ten indi la ta jisho la ngang zo shedak che de yewi kasi la kandaji kasi la yabda kandaji kasi la ngang zo maja ta ndi ki sansang rabo di ngay ji ta toz chi kichibo yin di la ta te kor chi xie bari ani ngay chara yisa di la ta shepa po dang, tini shepa dang, ani shepa zo dang, shepa pa pa, la soba tesu tani ge tini nginzo ni kola, ani ta nginzi nganzo kipa, gano ta togi donru nyelo dang, tini gipari sanji, ta te mayin bagi tini nyingi cherewe se, la soba konso ge tini sanji bagi nreba ka gano la, ani chenreji sunyo ba. Ta teso ju, yeba teso ju kolo nga tso maa ngotek rabo chi shi ni. Ani teta nyandala ta rong samsu chi dudin rabo chi shi yo bari. Ani teta nyandala ta xeja titi chere se dila. Shatan ka la nga tso di nyingi chere we se lke ani goma nangi shi pa yina. Ani shawa kanji shenken ju shepa po te semden ju risi jibi kaza, semden ju kaza rabo chi yina. Ani tela chere se ni, ani shepa po se ni. Ani dharadi jibi ka tanya te taba tang, ta te mayimba ka ani seme jiris jibi penpo la soba, ta te mayimba ka yoje, yinla la soba, ta tenreji kasi la, ani teso la chire sena shepa mato, shepa po sena dharadi jibi ka tanya te nganso ta yena teza je muyipa ka gongsi ki kongri ki ten yori. Ta pe chage na trahi je dari shinji jibi kasi la, ani trahi tabita la shepa po dang, trahi la shepa mato la tela chire sena shepa po paba sena, shepa po paba sena, ta tanya tenri ta na muyipi ka. Gongsu chi sun yore. Ta re de wen cha ta ndi kasa ngansu sanxia chi chiri se di le. Shetan ka le papo la soba te so te kari se guru ku ta papo tebi kansa la yegu yore te. Wen cha te zhen na yinji minji te chiri se ne. Ani sende je kansa yin gibi niba yin yoma res. Jinze chiri se min te la yang ngansu ngui mi ta tangmi yin se ne. Naba nyin yorwa. Te wen te ta tangmi te so soma te ko te yote chi yin gubarwa. Pe cha yin na sanji xia wiki min te shetan ka kansa papa chi le yang ku ta cho te bezo nabu chi cha di yorwa. Ta cho te bezo nabu chi yaba. Te maayin paa ge pe na ngansu yige ji kasi la, hibi kasi la, ane ngansu dati gu nono, yonu gu nono, kanta jiri se ne, yige chenyi paa se namu, yige ngima te, minti nyi ji zon yu jebi ke je dang teka rangta la, ngansu yige si te, yige ngi di yin se gyo re. Ye de wen jang, ta dang te nyun chenpar shibi ge, yige ge zuri te so la yang, ngansu teni yige yige se ne, ngansu tanyi ta tagu yor wa. Jueba lan, teza je, nga cha me di bi zon rabu. Te indi la, yizu te so la yige se ya wa, ta na ta chupa re. Wenya tana ko yinji minji datik yunung nung hibi ki minzi nyi ki zonjir jibi ki dangzi jirbi ki yige te yingi ma reyes. Te yige ki tana te yige takpa wa reyes. Pe ten nang yinji nganzo pe cha yana trahi ji tari yinji jibi kasi la tari te shetan kailo senden ji gansa ma re te. Wenya tela nganzo shepa po se ne tani ta mochu ba yo ma reyes. Ko jenze chere zinu shepa po trahi ngui dang njewi ki ko te lacha ki zonra po chi yinba ma zi teki ya shaa shiba yinza ani tela chere zinu nganzo rawa jinsen la soba rawa jinsen la soba tenze chi ki toni ani shepa po se ni ko la pa tami ki zonra po chi ni ta ya pa yina ani ko nenga yo ma reyes to nenga yo ma reyes tenze yinba yinza ani semi penpo ki risi jibi ki shepa te sona ya shepa po tani ta na zawa nini njigin ma reyes ya tela ani nganzo tala sanlo tang jin duus tela yinji minji te jayyanda nga su kilingi mandu tela shetanga ta na 다지 다드니 콩그다 셰바보다 셰바겟 이야동 너거 토닝 안 무슨 로그여 와. 단 데이터 밸런스 해 봐이나 베나 게게지 혼신 쳤다. 소미 리니어 늘었다. 나이 깨차 히다. 최지 리퍼 니스. 최이 차자. 샤이 창주 내주 먹게 마 봉이 량랭다. 단 내가 저리 세디로 안 손데 셰바 보스야 데 센데 간자티라 닌즈 연습이 와다 땅나. 아니 디 리스키비 그 베지 데서 소마 그 셰자 그 체제사 데라. 아니 가서 마치 대고 왔다고 그 문연 봤다 대마행 캔지 생대 던로그리 알아서 봤대 속이 시작한 거리 야 나만 니라고 찍던 되야는 적인도 아 다때 마행 봐가 얘야 생대 얘나 얘나야 되는 거서 얘는 진지게 요래다 다다 가서 다 다 they want 진히 야바이나 다 너는 니가 놀 디가 바이나 페나 다 게게지 론지 티히 비가슬라 론지 티비 샤와신게도 게게인 봐 로미 니년 저히 비가슬 니년 저비 샤와신게도 로마인 봐 나이 계속해 집이 가슬라 계속행기 셰바보다 나이 봐 최지 리버 년히 비가슬 리버 년히 샤와신게도 최이 봐 니까지 게겐다 로마다 나다 최기만 내서 참아디 치르잖아 아니 센데지 가자 디 나니자 아니 무슨 못답지 누구여 디들은 내서라 치르잖아 아니 내서지까지다 지다 아 이다 지라서만 제작 챙겨서 때 셰바보든 비셰다 그래서 자와텔라 테니 아니 게게다 로마다 나다 최대서 참아디 센데지 샤와신게지 봐 땡겨 다데 마행기 최이 샤자다 샤상기 셰바보디 최인바 샤이 창주히베게 창종케 셰바보디 샤인바 네즈이 마케마히베가서는 마케만케 셰바보디 네조인바 데는 데까지 최이히베가지 여 샤이히베가지 이 네즈이히베가서는 위 봉이히베가서 위 오 넨데제 셰자게 체데 자와텔라 테니 아니 최당 샤당 네조도 봉아 오 데소 초마데 셰르잖아 아니 샤와 강히 셴케지 셰바보디 마 땡겨레스 자와 강기 생기지 셰바 보디에 맞던 거 요리스 된제 이들었다 된제기 리스키 비기 셰라 그 체대서 때 셰바 보디에 비기 셰라 어 셰바 보디에 비기 셰라 단들랑 가서 진제네 에네 라나 소소 그다 아 센데 이제 강자 강기게 아니 샤제 타데 비기 샤시 비기 된제 그 리스키 비 빼지 마보지 야니 아니 셰라 그 체대서 소마야 토타나 유지 야니 아니 가서 용다다나 하는 지금 도스 또 셰바 보디에 비 셰라 단님바데 체대잖아 셰바 된 비 셰라 단들아 자유 찬닝 가서 셰바 보다 셰바스니 야니 신이 다 셰바 된 비 셰라 야 다 셰바 때비 셰다스야 니 콘솔라 다 조치르나 샤와 강히 셰비기다 세메지리 다 강자 많이 봐 센데지 강자 많이 비기지 됐어 좀아 됐다 니그노 야그여리 다 빼나 락비 타바존스 미키 테모티스 강비 도로잡스 다 니가슬라 탁바존이 샤와 때 라비 셰바다 테모타위 샤와 때 미키 셰바다 도로제비기 샤와 때 강비 셰바 디미디서 락바다 미다 깡바라서바티소데 샤와신케지 드니 셰바차디바 단 네소 가슬라 락바다 미다데 깡바티소 기지스르 셰다게 체데 자와텔라디니 네소테 셰바포팅 마레 셰바포세네 다 센데 가자치는 게좀 겨라 다 셰바 네소 소만치르 셰바레스 고 세메이 바인자 데 마인 바그 다 공그데 소마데 체르세디르 가서 센데 이제 가자 간히 그 샤드비 가슬라 다 코랑 그드니 리보지다 왕보다 드니 예라라서바 刚必须当一个王伯的人了我在这说了学霸子我在这个月但学霸的人是你把这确实在的哦学霸不刚一个小学比才呢那你扩张个过了学比个啊有些人要那拉差个的事情吧我在这说的学霸子你把个弄的学霸给你吧但第二遍呢这一下的不大杨幂撒路的 tini nyugi yige ji da. Ta ni kasa la ji hya tup ji bi kasa la, hya tupi shawa ta ji shiba. Yami salu hi bi ka salu bi shawa ta yama ki shiba. Nyugi yige ji hi bi kasa la, yige ji bi shawa ta nyugi shiba. Te kanka tengi kyori jana, ani ji hi bi kasa la wi, yami hi bi kasa la wi, nyugi hi bi kasa la wi. ओ शेडक छिते थैंक यू रिस ता मे जन तो शेपा पो ता शेपा गां या से दिस ला ओ ता न तो शेपा पो गां ही की शा दे शिबी का सा ला को पेशी तांग बी के लाचा गजो न बो यन बा यन ता न ता ने सो दे शेपा गनो या से कर ता न जे की रिस छिबी के बेजिन दे तो छोमा ने छोरे जन हुल ओ शेपा पो सेंदे जी यो पाते न गो तो गुर जी ह्या तो हिबी का सा जो खोरों का करो या ने तो जी मारवा जे ते कोन खे जी शेपा पो बेजिन ना चा ही जी जी ह्या तो दब आपी जी ह्या तो दब 刚才这个拉切的过去先看就写爸爸做起要把这个说修过个吧因为这个七层一定要买的因为这个修要把的亚米萨路西比卡斯拉亚马库朗克萨让就路个嘛了吧这眼巴这个别写到了拉巴拉萨把人家那个路个要了吧因为这是了亚马这样的哦写爸爸现在刚要弄完一个过去一个拉下个状态因为这写爸你个一个这些别个你个库朗克就买了你个别写到你个写爸爸眼巴这个要紧人家过七层了马天巴的 天天的，你都打不个日子去吧？哦，写吧不干呀，弄完一个小的，写笔干什么了？啊，你别写东西个，拉恰拉是吧？啊，有些拉是吧？别写东西啥写吧？现在，啊，你有些打拉恰的时候，什么的了？给他写吧不干啥就没那样，人家得说了，他写吧是你谈你的当个意思，你听听得说了，他写吧的没写啥？天天一样，日子嘛都起来在那边呢，设计那件东西。 Hyobi hyamo zui ta. Ta ndei kasa la seti nadi dung hi bi kasa dung di shaware. Hyobi hyamo zui hi bi kasa zui di shaware. Ta shawa te shepa la seti nadi dung hi bi kasa la nadi ta kanka dung bari zina ju ser ka dung bari zi. Hyobi hyamo zui hi bi hyamo ta ju kanka zi bari zina hyobi zi bari zi. Ju kanka zi bari kaji tini ju te ta ndei kasa la ni shepa ka nuna ya. Tien tila shawa kanka shepa la ani shawa di shibi kini ju yoro wa ju yiri si jeba deso la ngansu ani shirak chedi jayung disa la. Tiyang, ani, shepa poten bi shedan nunma yanande, shepa. Ta tiyan mahenpa, ta yenpa ji chuyo pari sedile, ta shawa kanji shepi ka ta tap, yana shawa kanji shepi ka ngansil, shawa kanji shepi ka nanjir, la soba deso yang, ani, yu mambu ji ka nona, ani, sheda ngi ka nona ku yago yore. Ta pe cha yana, shukji bhiis, nenji nyes, tambi jings, tani mbepi zals, Talmin des, nzumji se selen. Deso tabi enji na chere se dileta, ngansu yonra la goni selen da, shaati shibi gita, go chul nabo terwa. Peni shuji bi kebe, shuchembi goni bi ba. Nenji nye kebe, nenteji goni nye ba. Tambi uji kebe, tambu yu goni jing ba. Mbepi zali kebe, mbeba chimbi goni zalwa. Talmin des kebe, tamo yu goni nye ba. Nzumji se kebe, nzumumerji goni, nzumdanji demi goni so. Goni hi ba teta, ani tenrabo nabo chadi yoji. Tīmīdī shāwā tī kūr jitarar shībī kī tsul kī zōna pārī. Tā yīn ngā tsū tam nī ngānsir tīmī shēdā sī nī chō dāljī mbēps. Tīnī pēchā gā nā hējī yit sā lēn rā. Ngāngī shūng sā lēn rā. Wālī hēr sā lēn rā. Wālī hēr sā lēn rā. Wālī hēr sā lēn rā. Rēmjī nrīp. Lēmjī nrīp. Tā tī yīmā yīwa tsāpsūp jī jū. Njōpī jū. Wē lālam jī nsār. Tīnī chō lūnū kī yir sā lēn rā. Dan dende kiri dito soma la chere isedile, ane ngansul tenbe sheda asine, wasi ngari kitala sheda ngansul tenba asine. Ta rede wenja, ta yung kaji ke nola, dende ke ngansul tenbe sheda ta, yang gogi na ngal chese kuruko, shaadi shibi kuko, nama tenbe ke sheda, dito soma de sheda ngi ke nola, ngin zungi yo amare. Pe chayga na, jemke sanden jansu ke, losa rigo ke nola ya, te losa njungorwa, losa njungo ke nola, ta dende kiri, dito soma de chere, dalji imbe sana, lhenji chese, lheji kisa, dito soma de ta, chere isedile, na ye samba mayimbi ke, teni chiti zangla kongi zongyo re, na ye samba mayimba ke, wo chiti zangla ngi zongyo re, dito soma de chere, na ye samba sheda, seni, tiki nola yago yo mare. Tene yeji chere isedile ta, jensen tenbi sheda as, ngaru ngari tila, sheda jensen tenba asa kyo re. Ta to tsawi chani, giji la soba ke sheda chen deso, yarwa tila teni, ane chere zina ku, jensen savra she kyo re, per na, neji hyo se yandra, neji hyo se, trapi juiz, yangpi hiz, zuyenpi nrizang to, towa tongi me yobar hiz. Dini yinga pe kena trangar chewi, chen nana dar chaada. Ta ndeyi kasa la chiri se dila, pe na neji hyo hibi kasa la, hyo di shawar wa. Wana, hyo wada kanga hyo wasa na neji hyo hibi kasa la, neji hyo wiki jen yobar tenpa. Neji jinsen tela tini ko hyo suwa yinpa. Dini chiri shawati jen tengu yore. ティーンガリングのシャワーシチンサジシャワーシャビシチンサジジャーズにカヒグノルテンリーソングリオレトラピジヒビカスラシャワーカンシバレジソンバレジュピギジンセンカラジチンカラジャナニトラバラテンリーソンバティーンジヒビシャワーティチュンイクジチンロボテンバヤンビヒビカスラジカンテンヒソンヤンバラテンヒソンティーンディソンデジンセンデペツンピンリザント じゃあ、カンラ、ジチンカンラジラティンリザントパスナ。ツエンバシンボシバテラティンリザントパ。ティンツエンバヒバテ、リザントピギ、ジャンヤナ、ジャンセンラボインパ。ティントワトミメイバヒスネ、メイバヒバテ、カンラティンヒバテナ、トワントワラティンニメイバヒソンレス。メイバティギ、トワントミジンセンラティンニメイバヒバ。ジャンガルチェウィジンセンジチュナナタチャ。ジャンガルチェウィス。タンデンジェクリスチビベジテトラ、チェリセデランガンゾ、テニ、ジンセサジグダヨロワ、チェンジーセランダ。タプチーセランダ。
3: 其实就是忘记一些人了，啊，等于那真，得忘，啊，等，啊，等于像喜一些人了，就是因喜一些人，喜一些人，人生记忆不点了哇。但得做个，你对头上那么差劲的那个，变成年纪小些，他那年纪年纪小啊，年纪大几小啊，年纪忘记小啊，你那，你那等于小啊，我抓皮记起不，抓皮记起，记什么？抓皮得记记哇，抓皮忘记记哇，样皮记记是吧？样皮得记记吧，样皮忘记记吧。
2: あ、でね、別にな、あ、全部リザントを引き張ったら、全部チェンジリザント、全部タップチェンジリザント、全部ワンゲンリザント。あ、全部テニーリザントです。だ。で、で、やばいやさ、あ、だ、年齢切りしてばって、そのまま、今度引き張らないに、こう、自転車で、だって、チェンジ、タップチ、ラスバって、そのパ、あ、ジーやばいやな、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아니 진짜 된 거요 봐야 된다 진짜 되게 싫다스 그래서 조마근 줄 만한 거 좋더니 샤치디 자고요 샤치디 자고요 샤치디 자고요 팀들 제가 진짜 된 바스 안디 지시 또 치르세는 다 당보시 당보 아 시바보 되게 싫다 니바 시바 되게 싫다 다 뒤에 콘서는 가서 아 양용 가르근 오는 가서 되게 싫다 때 저도 시바 되게 싫다 그거는 야그래 야 가기 가기 그 놓더니 카가 시바이나 아니 시바 되게 싫다 그지 아니 가서 되게 싫다 하세요 되게 아니 뒤에 상다 진짜 되게 싫다 야나 싫다 진짜는 주 봐스 드네 다 예바 강요를 해서 봐이나 예바 강요를 해서 봐이나 아 다 치버는 제제 자는 주 봐스 야나 용 가기 그 놓는 때를 저리는 니비 라현 때 봐스 니비 라현 때 봐스 가기 그 놓는 때를 치반 제제 자는 주 다 너 답변은 좀 많이 나 배제 그 놓는 강요를 해서 빼나 너무 강기 린다 야나 고르니기 뉴다 로치기 치에잖아 로치기 치에잖아 야나 장가치기 망다 단 너 답변은 좀 많이 이제 나 너 강기 린시비가슬라 린와테 강기 린이잖아 너바 강기 고르니지 드리고니 고르니지 뉴히가슬라 얘나 드르니 얘나 드르나 고모니고 그 뉴근두스 얘나 드나 로치기 치근두스 내서 소망 치르잖아 단 이보지 런게도 돼 말 야나 저리 얘기다 드니고 치바란 제고요 와 근데 인들이 가시고 너는 치바란 제제 짠든 주 봤어 얘나 가르게 너는 이비 런게 돼 봤으니 줘 단 더그 리그 타라 시탄 가르 치르는다 샤와데 제고요 말 빼나 동강 그 린히비까지 린 고르니지 뉴히비까지 뉴 로치기 치히비까지 치 너그 너는 린다 뉴다 치테 소마데 샤와 말와 샤시 말해 샤제 매바 인자 늘라티니 치르지나다 늘제 그리스 제바크 아니 기당 기라서 바테소 데 아다 시랑이니 바지 말해스 와 시랑이니 바지 말해스 시랑이니 바지 이나 자위찬이 치르잖아 고 샤와 강히 드니 시바 샤와 강히 시비기 시바 보다 시바 라서 보다 땡겨요 와 드니 시바 보다 시바 땡기는 줄 만나 시다 간다 간 손데 샤시디 그거요 응 기발 다 왜 자다 너 강기리나 고르니지 뉴라서 반 덴데지 가슬라 아니 그 샤와드 자완 니니 그 용고요 맞다 샤와지 땡겨요 맞 샤지 매바 인자 고 공근 넘다 아 너 강다 고르니다 로직스야 내서 소마데 치리 있어요 아니 셰바보다 셰바 땡겨요 말이스 데 매바 인자 데 나이스 마시다 그러나 야는 지겨요 말이스 나이스 마시다 너는 야는 지겨요 말이스 다 원은 지금 매나 단달 간데지 야서 바이나 근데 치리 있어요 치코랑 그 치조지더니 지금 다 남바가 통이 해봐이나 아니 시작은 나 있으면 시작이 지금 남바다 하자 그랬더니 잡아요 봐 네가 차니 넌 강기리 고르니 지뉴 로지기 체다면 너 답을 인지나 그 기단 지라서 봐대서 강된데 그거는 예지매 봐또 인지미지 치르잖아 시작은 체그 요소를 다이 요소를 야나 토당 요소 나기시니 그 자국이요 디는 디게 체대서 그 토당 요소 그 차니 시작은 这个托汤药是你的，几把几种吃的，他妈的！ 진짜 인디로 진짜 대니기 차니 오 시장가 고로 지조가 남아기 차니 해봐야나라 최고 저쪽 토당기 차니 해봐야나 시장이다 하장 라와다 좀비 차니 단들라 치르는 시다 진톰바스 과 시다 지스톰바스 아 다 시다 창라와스 와 다 던지지 되게 하는 지금도 우스 마도로 다 시다 니가나는 지금도 우스 자와니니 샤와 태요 말아 마도 나이스마 시다 랑그드 니 저서 체니바지 차요 말이 내치르는 아니 저서 옌라고 지르 다 나라틀에나 아니 고 라뎅 나이니게 덤바 데니 책 많이 바고 콜 데니 주스 예마진도 와 와다 데나게 어 너가 기지지 대서 소마거다 아 아니 나이스마 시다 많이 바가 아 아니 주스 옌치 달라치르 체바르 제제자는 주 바야나 니버 랑게데 바스 어 데인디라 아 네가서는 가서 희기지 지르잖아 시작 체 여나 아 아니 셰바보테 에체스나 다 마셔바레 아야 시작 체 여나 셰바보테 마체 마체데 요즈난다 농강기르 고니지뉴다 니그노로 기치데서 시당 시작 체 마리세 요 마리 시작 체제 왜냐 너가 셰바보테 그요 마리스 어 데인디는 나 있음바 아 체니 바야 마리스 나 있음바 시다 진도 바가노다 야나 니그노

0: yang ta ge xia za ma se ni ta ki xia za se ni ta ten zhe ge bei ji jin chuan ba yin na ni ba de la che zhe na xie zha ge chi ki jia yo shi ta ki xia za ti ka se la xia de sui xia yin bi ge zha de ten ge yo ma re xia de sui xia de se na ni ka se la xi ge yo ma re ti yin de la ga ge ge zhe ge de ge xia de sui xia yin bi ge zha de ten ge yo ma re wo na che zhe na ta de ni wo xia san ge ji xie ba wo yin ba ten ge sui xia za na ta ge xia si ba de shi 서지샤사잖아 아니 샤와기 아니라 간들이 예마지 디는 간들 자지게 샤데 간게 샤인 바데 칭이즈도요 말이 다 갈데 샤데 서지 야인 비긴 자도 땡게 바이나 아니 가서 베지게 놀 빼나 딱기 나위 샤사다 드니치 가서 셰바보데 다 예마띵들 딱기센 어 자지 샤데 서지 샤세들 나와게 샤인 바 디는 나위센 샤다 나와니 이제 바르도라 아기 그 레락체 되지 아니 나위 샤자 세들 아니 저리저들 셰바보데 다다 아니 자지 샤데 나와인 바 디는들 셰다는데라 소소소소고 아니 라소소고다 다치지 신이 타데바지 냉거 다 든지 건가서 빼지 뭐뭐 지기 좋아가 토니 아니 셰다단데라 텔랑가서 존다 똥 타바이나 아니 딘지 고아데 도스지 아니 딘 제산다 보지 용거레스 다 드린 디세기 쳔비 로틱 찬드나 야지 아니 혼데 주마 건너나 아니 가서 야신장요 참다 히델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소 핀초다 지소 다지이 조남처 다야모

아래 퍼셔바 따틀라 두조리코 아래 임정바 남르 잘보조리코 아래 쇼바다가 효느조리코 아래 가쇼쇼라 카르메세티코 아래 쇼게바니 키탈레세티코 아래 등나포조 생메디세티코 아래 아탈리듐디니 라송메디티코 아래 폴로하르셰케 롬보리몽코 아래 탈레니 남르 자보티다코 다가현의 천라야동거래 소말보니께 셰파지다코 아래 남르 야르보 론소소디거래 시메다한다거 천라야동거 아래 메마트 투난트 답동거래 라버지 베미 가통시다코 아래 마코마 야르몬루티치다코 아래 단다가 레라데디 휴디코 아래 도텐소 레라제디요리코 아래 탈링바 메두시리세디코 아래 남레 알라듀리티기코 아래 탈링마 마두좀 표세로코

0: 이나 차하 파자 뇽도 동토바당 구드자 차하 마르 동토시 신뢰주 사천 뇽도 동위 김박 안지진 네바 차하 천지시바 빈도 경보여 누렉 뿔레던 누렉주마 누렉주마던 누렉 뿔레는 린혀 세렌라 뛰어내 줘바시 누렉 뿔레 기반은 시전이 린혀 시자시비 누렐라스 누렐라 린혀 시바 빼자야나 주미저 주차 린혀 시바 누도 장주다 흠바시와 시타 소주 리렌 시타지 주지 예니 총라진 소시디 마치 소주 땡가 자자른 저 돌라 리네 시리 비레저 소제다 자제 친히 리슈다 리즘 보신 효제여 다동 리지 튼지라라 왜 되버띵 디 소주른다 아이 총동 조세 리레주마 리네 시비 저런 좋은 용어 마세 몸보시는 토미 남베 토니 태그런 가서 사지요 데디 리레주미 소주 효제 뚜지지 종용위 나치 르럭고위 소주 지지 종공 정보시리 생겨나마 치즈다다 세기비는 진대는 별안쇼조 내랭홍구 춘지띠니지 드비 산지주민 사지 쇼든시비 난데리 넘버치 문진이 나치 레제스로 산지주민 사지 쇼든리치
1: 산지주민 사지 쇼든리치
0: 생각나봐. 대략 그 별 안 쓰는 중 내린 홍구 천지 떼내지 드비 산지 주민 자지 소된 시비 난도 차상 휴자라. 린세 지면나나 무티니 대고지 난도 세로. 티디 린세나 자대 시비 난도 차상 휴자. 야라 루이세로.

0: singing to one about Kung Kanzo. Dada Chi, single to be let in the ner, Bergion Lunti Ninti Likong, Kamki Luntinja, Nadang Ni Jubi, Hulam Hibi let in it. Deringa let in on Dindi Hibi, Kundrena, Bergion Yigazi Junker, Namling Zong, Ogan Junum Lener, Hingbi, Chili Namli Kanga, Ginkurwa, Ogalai, Ogalana, Yigazi Junker, Namling Zong, Aratang Yanga, Mainje. This simpy Lodina. Kongi Gangal Toma, Chisi Shede, Tabja Judong Goni, Rangin Jomjinka Lambu Todo Shu Tobara, Sheyapache. Deyang, Shalunin Dong Ju Yelor, Ogalaji. Ogan Junum, Lenu Hingbi Chili Nyali Kanghi, Zubatang, Nyamli Kantina, Konga Lo Domi Ringa, Bizunja Junji Hinba, Gunja Hisalre. Deji, Shalunin Dong Judunor, Tsunda Zuhin, Lo Der Ubi Duchim, Nga Nichi Shede, Rangnu Gayuji, Kunzor Pimba Junyavse, Kajunda, Rangar Zambi Luso, Lodang Gerji, Sam So Hibanang Yin, Shalunin Dong Jogolor, Kajin Shimbi, Duzangja Danga Judang, Nina Nyodobja, Genja Yabamazi, D. Treja, Duzang Sunch Sojila, Rimi Tony, Nina Ga Sun Jebadang, Lo Jima, Jibu Mindu, Chongri Gongqin Nang Yin, Nyodro Shaju, Gilin Shivse. Dada Nyamli Kanga, Tunzi Chakunso, Nina Dang, Shua Ji Yuela, Deda Ne, Tsozi Tozi, Mi Yidong Nijia Yenja Sajir Shibi, Rinjalja, Yuzo Yada Yimbashe. Derin, Bajong Longchin Nyingchin Likong Kamki Longchinja, Nga Dang Ngi Jubi Hulam Hibi Lechen Nang, Oga Nrunum Lino, Yingbi Chili Nyamli Kanga Nginkruwa, Oga La Dinji Yude, Konga Nyamli Kanga, Di Tuanzi, Xiang Lepu Nena Zambi Goni, Kada Xu Yubi, Chi Ji Senba, Gasusha.
1: This is again Oga La Gunga San.
2: Gunga San Gala.
1: This is that, as you call it, and Namling Zong Yan, Karagi, the sort of Niki, Nabi Vichik. The Nyamli Kanga Yoris, the day Kodu Chuma.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고지 순간들이 정신으로 있으시지.
1: 아,
2: 녹화시 뒤 손으로 짜지. 되게 내가 이해가
1: 안 돼.
2: 되게 되게 되네. 다시 고지 순간이 나를 이제 마음으로 먼저 배제를 이렇게 용을 지금 이제 마음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인디즈네 지금 나랑 게 섬이분에 다시 양아 내가 신다 지셔서 지금에 랑게 먼저 배제했던 게 나 지금 된다지 이거다. 니네 지금 뭔가 들으러 있는 나를 다시 이제 힘내 된다 나 지금 이제 돈을 지금 먼저 키용을 지금 용법 뜻에서 소위에 굉장히 고사 들을 뒤에 신경을 지나서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시간이 피곤해 가라 마다 로가리 시계들이 배우고 있었네 가 자산 회사를 너 가사가리 지금 좀 내가 지금 너랑 직대시로 하셔야 지금 가사가리 지금 임식 쓰나 다 지금 내대 전 시간이 가라 도대체 지금 제다 도마주도 쓰는 다 무슨 가사가리라는 지금 힘내 텐데 이제 좀 뭐처럼 또 이날에 티나는 다 지금 나랑 같이 전당스나 다 지금 티고 나랑 나 리네 주제 되게 그 메일 가나 눈 좀 비트 되네 지금 눈 메일 티 인디스나 다 지금 가사가를 지금 도왔대 시티스나 미주 로거리 뭐 장스리 뭐 가사가나라 내나 그 지금 이제 잠바리 이제 그냥 텐데 망고지 이제 뜬세 이제도 다티 인디스나 내가 나랑 같이 통용도

0: ti dong le ina garap tu tu hiuzu chi ti tina che tong gop ke binju ke ju na le ina zi chong zi na le nena puta tap chi e pa ti ma tin chi kasa wata chik le ju
1: duwa
0: re le ju tin chi chi ta ti gu ngarang ke ta ki sin chi ngarang ke chai su e chi le ina nena puta ngarang ke ta ming kunyong zang chi mi chi tong yong ti chi ke me
1: zang pa ti tab ya ki di chi ta ta nda gana ki na kada sa lo zu de le di chi jun zi chi ni me be
0: o tin chi chi chi do le do le
1: che be so chi
0: re le re le tin chi chi Tengi tu zine, te kone tat milu maate tu zine mizu chonggi chima mizu nang lalip tu zine mizu xinglai tenze tiri kenyage zong tu zine ngara zik sengu duwili kaza wa chaj sengu dingni maa chik sengu duma song chi maji tachi
1: Zil
0: dungbe nang chik tenze tindra jiyo zang, tat tiri pyozho maa dunga sengu ta chik tat tindra chayani Tiri kubayate seng dingna chik kaza wa ta chik
1: Tati kiraan tambu thomaa chik nena zamba nyamlai khaan siya tati di shang labu ki nena zamba rwa
0: Rile rile rile
1: Chik thomaa chuyaya ki samlo rati
0: あ、てねちゅうね。とて、とまたのにゃんれかんで、そういうね、てつ。てつて、かなてりれ、にどん、ちゅしろれ。うん。たんのそう、だちゅたびえて、りくちゅんやらて、にどん、てり。お、にどんちゅしろれ、たにゃんれかんで、つうろしや、たにゃんれ、ラムさんつうちゃんこ。それにゃんれかんずで、てらげるけど。れれげけれ。あ、らげけれ。ね。たちかてでち。
1: 中心落ちた、民族の意識、ギャルムロ落ちて、ミズイ、ネガチェットの敵で、ディレクションで、ディレクションで、ツーイ。日本中心落ちた、ね、日本中央落ちた、だち、ギャルムロ、ミズイ、ミカルギャルムロ、ツーンダー、ヨーロで。ウジワ、ヤトビチェ。ティチェ、日本中央落ちた、ミズイ、ルチュチュン。ロス、ツーンダー。ロス、ドゥドゥ、タンダディ、ネナブリ、タンダ、スウェンザ、ディレクター、ツーブ。うん、ディレクター、ツーブ。ディレクター、ティ、タビエコラ、ヤンティ。
0: 총다도미소는 공부를 하겠지
1: ティンジェルシュンソンな、モンゾーティトリディタプチェンアレトムレドルテントウェティンジェルシュンな、モンゾーケヨンリナルカンゴルチ、ユモロティクセティセシュンナサ。タチキンレチタンシャチャニャロワレ。ジュカボタムナタナゴタナ。クニパタルキャマナヘバ、タカズギクヨソン、コムチクズギクル、トゥコランソンソンナ。タツンバキャマナシャナティセン、ネナゴツァバレ、キャマナ。コムチュヤトンチギクル、ティカサ。ザバカボチェナコムタ
0: シーエメンティラムロー。クニルヘバタプロジェクト。トゥル。トゥイナティジェントル。インディシャ。タタネタ、マランパーローチェ、トンゾオユネガンチ、ニエサンシェニ。タネマオツユルンドルミンチェチェニ、ルトテプツウ、テテテテン、タテンセントムレガンチェナ、ベッティ、コンダ、テゼトル、トンシジュニ。ニジェネルテクス。タチネコユニヨンシェ。トリ、タニサー、テジョロ。アイナルコオゼドンチェザトンドル、テンチェチェナガヨ。ニルテプチュノガマンオサレセント、テトンゾオユネガン、タオソタウェリ。
1: 디마자세나가
0: で、現在新年の天皇とは、たち、そういう論文なんかになる。今、水やんかじで、ディスエンドニュンドク。ああ。やるで。ああ。だって、ね、ね、ね、ちょっと。リリリ。で、こっち、そう、新年、新年、たち、こう、エブ、金前、2月10日まで、ぐちゃぐちゃ、そう、まあ、やるじゃん。あれ。だ、そうだ、先、たび。だ、たち、民間の、日本語、言うせずに、
1: 지마스네가서다야로도기에
0: 가면 매주나
2: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알레 뇌서 통마뇨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쳔지 얼음 인 청라카더 챤지제 샤모 도와능이 튠바 통드 거의 이라 가숑지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 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깁시디 W-Bahila Dutsang Gahiji Nina Zambi Sui Nier Yubahi Deji Tamar Longo Yuri Dienbi Rangyulja Nina Zamba Di Nyamba Lhasu Dang Manyang Gongpil Yongchi Tsozi Tozi Mi Yitun Nijia Yenji Saja Su Lariang Namling Nina Zamba Di Dabdi Nina Bui Zambar Sun Hiu Piawa Siyabashi
1: Kelly, Nele, pakar je cek, ane tak terang ke yang dia je kelas sore. Jing ni dah banyak kopi dah, yang pernah sejuk yang jaya kelas sore. Nenah sampai di sesuatu dah masa ni yang jaya yang sedoh. Dia ni yang terang tu, tu sesuatu tu bawa je kiri kiri.
0: Dulu dulu, tu tak terang kasih caca nara. Cuma kan ini, nemning nenah sedih tu. Kaji ke, ni nang kunjung mesej orang sedih. Kaji ke, tak nemning nenah sedih sampai dulu sedih keruyu orang sedih orang sedih. Kaji terus yang bawa sedih. Tangga mat di dongle pada kena kasih kita haji. Mereka secara
1: orang.
0: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1: Tidak tidak
0: tidak. Tidak tidak
1: tidak.
0: Tidak tidak tidak.
1: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0: Tidak tidak tidak.
1: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0: tidak. Tidak tidak
1: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0: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tidak
1: 他提能了，嗯，
0: 像咱们干部这个事业了，咱们干部人说，现在他牛的着，他牛的，他顶着热气，大部分都热气的，莫真的那把子，小时候生来是实际也热气，那句啥子那那叫那个的，啊，所以开始个，咱们下个说了，行了，啥子他牛的，热气的，热气的，热气的，他顶着热气，大部分都热气的，莫真的那把子，小时候生来是实际也热气，那句啥子那那叫那个的，啊，所以开始个，咱们下个说了，行了，啥子他牛的，热气的，热气的，热气的，他顶着热气，嗯，他顶着的，你们这些孙辈的，给了他们民众苦给他去。
1: 行政工作，他就直接，嗯，他就是嘛，学你的出来要了的啦。他的出来的呢，养成牛些，不然给他开的出来的养家的男女些呢，嘛，哦，长生的这些，等等呢，养，给他当些啥子，哦，老着看当爷了，是给，天天吃些罗西。对对，他的地，老着，现在老着了的。对，现在些给，老着了等于有，嗯，是个子，出门那么行嘞，工资的还是娘们些，他养个罗老着看的。
0: 等于了，啊，对，现在装给他的老板看的，既然咱的这咱们的那些，但有的是什么嘞？这些就养起，但这都是这些。有的有的，可了。可得先了。那得到，嗯，平时生意你自己掏了，伊那他老板你自己掏了，咪，价格没嘛，同些农村的钱，这些，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1: 시리 넘리리리 내가 잡아 요르서 이제 한번 거 문에 데려도
0: 레슬레슬
1: 근데 단지 그냥 그 콘소소 내가 잡아 다들 선지 때문에 그렇지 다 추리는 좀 지출이스 다 되야 이제 넘리 단다 서브기 내가 잡아 줘
0: 그래
1: 야 그래 양지 믹스에 그 계속 가리나
0: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자잖아 내가 시카라 그거랑 가서 갖다 항상에 그런 데를 그 다 딘세 세리 망고지 있으나 다티 천도가 잔데도 닝지물 득세래서 내 지금 이제 잠만도 여라다 동시에리지나
1: 다다고
0: 그런 신기 그런 변화라 다치 두디 다파 가서 그래 취방나로 방시에 까마 바지 게제 비트스네 그때 그런 더 그런 가서 타워스레 차이는 제 제고요 자당스러
1: 그래요
0: 딘는 신 그런 유튜브가라 다티베 비 가서 그래 니 속도에 비트 다 배에 비스더리네 Nyo sarang bibetti kaza tabetti manjiong ki tingi
1: kera nyo sorwa?
0: Rili di dira dhali Tami jingbongi yu nazaadu chik po nazaadu tindili Tami yor sirda nyo sarang ki yin tangzio ki bibetti Dejirang inari hangsang ya kora ke di gara chigo
1: Digi ni tanaad dhe tongyo mara?
0: Tongyo kora mhele kala Tati dhe chay duli Tanda kya ko chu ki dam suwaan chay shuk san Tani yoru chomre gang inari ki dam nang ru Chuluk chay di giri dhutik zi tafya kora Tami kaza ke 네 가을에서 근중마라다 네 가을에서 그랬지. 네 근데 셔서 그랬지.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지.
1: 가지고.
2: 我家垃圾投诉，行月的团子接单呢，里面就自家下单硬币，行月的团子就忙了，我为我懂点比，难不行对比，先修大本，娘忙用。空格里话的，对大大，白将的团比，行周比，团子忙不行了，家亲自学比，俺就投进月了。对为工人来讲，行周比团子配件东西，忙偏细就讲，日不当，人不端能月。
1: 现在这部分吧，电影《白将龙城》年轻来看，看给龙城家，我当爱就比徐良写笔来着呢。我感觉那么来呢，行笔千里两里看个人口啊，我感觉拉点真学的。看个两里看当第一天子，向那边那张笔过呢，看到写英语笔，前进明天的三八，该是学。但是，但是，同我讲那个两里看的作者，你这，看的起来松松的。
0: 但永保原来呢，哎，满足家长了，偏不认识了吧？认识认识。但是，咱们这这这这，咱们家那个娘们看自己儿子能没，家长了，大大的，肯定能家长看。他农民当不得了，给他这个来个天天像巡街了吧？来个天，马军的，从重庆买的，年纪都比他少，他对别个的当年可能轻松了，那天农民当不得了，才几十岁的，农民给家天天羡慕。唐伯哥干了，俺那个第二个天天呢，唐伯多也是嘛。
1: 年龄的问题是呢，
0: 现在兄弟，那么你也得上那人，上了当现在那人叫做那些上了当家，你配件了，穷了钱，他配件穷了，该来看过那里穷了的，过嘛他开始过了，年纪轻轻的，年纪轻轻的他也有了个了，
1: 现在，
0: 听这个说了是，过听这个说，这个那人的这个现在的兄弟，听那人给他这个是七十岁那人，你都老不怎么听那个年纪，你想想说都像你这样了，那是那个叫做他听那个年龄的那个七十年的时候，你看这肯定像那个有些这。
1: 对，像那我给家长提些提些的，
0: 但可是他，那个是开那，他这车才来修哈，他用的那个是嘛子呢？那个汽车才来修呢，他用那个什么意思？那对哈，他用的就是你们就开了呗，做做个也提些用起来是，从来到那你们开那提些用起来，但是你毕业的你这两年，那可能那么少了，我还有点儿了，他听的是呢，听到的呢，我讲给谁的呢？做做就是我的了，他听的是忙做的意思呢，就那个特别的，就搞不得听你跑到了，那个车当车也是那个。
1: 一直他听那年看见，哦，开发新生的工作呢，那他就是现在几个新生那里，新的那个就开始过来，嗯，新修的嘛，从那里他这个听这个感觉的，就是那，我那个带上那里的，我听这介绍的起码，如果听这些生活在那里，带你这些学生这个，嗯，主要就讲，我讲这些生活，我讲这些，主要就是这个。
0: 年不过了，他都就那啥个的，但老大都过了吧？
1: 年不过，他不过就忙做别的事了。
0: 他第一个，他那个第二个，他别的，说说说，他忙做说说说，他弟弟，嗯，他长的的，他说过了，他做忙不起来了，你就特别的，那说说，现在那休息么子，特别的是冬天的那。 미드게 이나르 티 마샤 발이카 티카라 무티니란
1: 다나 무르 지금 그제스
0: 어 무르르 제나카라 타티 자만 띵진네 띵진겹추 예자 다 차글링 예자 띵기도 야 틱제 마타 솔레네 타야 납경게치네 초기바라 타 건너서 지티는네 다 김생 소수 양 힘내 쳤다는 거 사실 지금 이나르 야 미스스 내가 쳤다더니 제바 참아 참아란다 정어린들이면서 우진에서 배치 드시나를 딱 전반 민주 득세진에 호세나를 항상 다시 사실 민주야 민주 유스티스 그 중간부터 담아서 더 가지게 전반 비밀을 부디 신다도 내라고 때 항상 그냥 그대로 이해를 다른 다들은 하는 게 좋다 정다들이 너를 이제 강가스 때 강가스에 강이선 되시지 오늘 강가스에 되시지 능가 리포트 좀 강가스 열어
1: 오 이거 딱딱딱딱 좀 강가
0: 그진 경진들이 열어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Sesuai di tadi Yumi Tianzhe lah tau, bukan?
0: Jadi, kalau di sini,
1: jadi, tanda cik, kerana kita cik orang dah mangsa zaman di suatu gol lah. Di sini cik, ya mangsa lah peka yang cik, pendor di cik ni mada tu nak kendera cik mana?
0: Minggu di hebat terus mana tadi, juga boleh dah nak boleh pada, kamu cik dah mangsa gue di barak ya, kasut tak panir tinggi, jamet tu, jamet ini kan? Tadi jamet kan, jamet sedesa nyung mau kan? Cik ni sendam, kamu cik dah mangsa gue sedesa nyung nyung serate. 다 고정에 강을 겸 동자다 지금 이제 뒤에 있으네. 다티 휴레 용법에 지금 노래를 강을 써서 지금 로사 땅에 있겠다. 이날에 행운의 배야 대형으로 깨. 다티야 산에 깨 이렇게 걸어 가라. 이제 뒤에 것들.
1: 진짜 비주 다 아직 팬도 쳐도 열어 봐.
0: 돌 돌게 나. 다 일이야 찾아서 도시서 종선 찾아내라. 다 지금 개랍 이르나르 지금 힘내 이제 하고 가듯이 찾으면 다 페미스가 됐다. 팬도 이제 됐어. 다 양 주가분 이제 있으나 디지털을 가서 망조랑 다 두까부고서는 양 두까부화 제시. 다 두까부고를 고문니다. 모두 숨지기여서나. 두나고로 고문 숨데 모두 찍. 모두 니. 고문 숨 다 찍긴 배송서 이르지.
1: 아, 네. 다 간다부터 저랑 그 뒤에 나 잠바도.
0: 눈이.
1: 뒤에 다 진속의 제시죠. 어디 근데 실례나.
0: 다 드린 가서 저는 다 담은 놓으셔는 님이 좀 다 내주기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라내도 바르게.
1: 네, 네. 소소해서.
0: 그래. 대설이 있으나를 다로
1: 아,
0: 세고카고 텐자니를 좀 정해서 열어라. 보다 대소를 굳이 정으로 시스. 원래는 이제 거기서 소소 개개는 주변에는 다 등생 동기나 동기 사자 가살이니 강간래미 되어 사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간들이 되게 래미 되어 들이로 시에도 근데 이제 하소 무엇이든 자자다 굳이 이제 이제 저서 텐자니를 지어 정으로 시스. 정으로 시로 시스로 와시로 시스. 들이로 제 하소 그 전에 근데 주구대 원래서 시기지 근데 그 가사가를 잡아도 뉘에 여세 굉장히 되지.
1: 안에 로다게 탄다지 잠베게 튼자지 거봐.
0: 이래래래.
1: 뒤다 파티조게 제시드니 아직 해봐라 정도 거야. 아직 총라서 아직 하마로 근데 살아서.
0: 다 그러나 네 가서 거래. 선반이 형이니 정말 되게 강이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밤이 되고. 아. 야마는 망고지 소요 차서라 쟤.
1: 그래.
0: 예, 다 뒤 잡아 소요 준비라.
1: 뒤
0: 소스 처밤이 되고 지금 망고지 내려서 소요 차. 그 소요 차서나 잠바 지금은 다 닝게라 모습 그렇지. 좋아요. 닝이 뒤에서 랑게트 내리 밑 대주에 녀가리 이나르 뒤 저도 마시오레스 자지드네. 다직 연기기로 하네. 원서랑 이선 총털 연기기로 하네. 다 그런 틱스 틱스 가서 먹으러 하면 그런 가서 그래 틱스 틱스 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 저희 수차서 나도 삼박가뿐이나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이제 이선 아니야 곧 삼박 녀야디 더 하소 종예이나 가이나 대주 더네 양 저희야디 휴치야 지다. 디지 잠깐만 나고 내는 지금 믹서 하만 거 같지. 미만 거지.
1: 그래.
0: 다 그래 강제 디지 잠바 나고 종에 요로 쓰는 데지 가서 가서 같이 켜러 와. 다 가서 갔다 니 건데 이날을 마음 마음 그래 이제 뒤돌아. 다 그래 단다 된지 한다 잠바 되는 미시 다 나랑 게 다는 전 잠바 되는 미시 밑에 이날을 다 나 두고 친구가 다 지금 로터 그런 다 딜릿 당 이거 나 맞아로 그런 일이지. 시릭스 얘기.
1: 제가
0: 좀 달라. 다 티제는 휴그룹 서버 찍어매를 능기 텐제 서버티지. 데이트웨이 밑에 믹스제네. 다들 소소 두고 특제 로터 땅 디지 라자도 장 티존나 휴그룹 두고 디 랑종디 쿠기 tālōp tā chīmō tēnē yōrē tā mārā yōrā tēsā chē yāng nī chī chēn jī mā lā tsā tī lā chē chīk chīk chīk lā chīk chīk lā tūk chā nā tē tē tē hā tīnzī sē tē mū tē nī
1: chē
0: kī mārā wā
1: tā
0: tē tē chēn nī rē ngī sē tī yā tā chīk
1: tā
0: tē mā wā tē
1: chā chī chē
2: lā rē rā chī lē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lā
3: 年轉當這批地族行徑羅藏希臘謝謝清歌南京破不頂著拉吉里達祖馬齊人北中龍慶英慶禮孔唐記龍慶者西比蘭一起被連慶西比蘭也滿足連接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 주무여다 군칸송 체제 다다닌 구초빌린 첸다나 부조론 칭닌칭레콘 강기 룬칭지 시빌라인 지빌린 첸디시 드릉거 시빌라인 휴주두 선노라 시비 주보도 시비 종이 시비 종단지 나슬린 첸 손자제 시그 샹라 시치노데 니로
4: CB 조보
5: CB 조보
3: 지난아마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드랑가 CB 조보 CB나 셀린 체노라 뉴욕의라 공시야모마 친진자리 유비고다 제시지힌

0: 지난 남바도 로촌 주부 조모여다 다송 체진인 신바다나 베존 롱친 닌친리 콩 칸키 롱친 체시빌라 인치빌렌 첸티시 샬롬문 튀응 오길렌 첸니슈
1: 시비 종이
2: 시비 종이
0: 로종 주부 주모여다 다른 거 시비 종이 돈주 두천노 대하 하천 로종 거 로마 뱀바 노베이 지토 사고라 시비 종이도 대하 한사 종체 최대 로종 거 로마 딘지 난시 지토 코요라 송세 농로 시비 종이니 돈지힘 주부 총초연다 환라 대하 하천 로종 거 로마 뱀바 노베이 거 지토 사고라 시비 종이다 젠돈지힘 Gulana, Singuida, Socha, Gunam Socha, Dinsada, Pesa, Chibati Rong Yin. Sakuli Yimna, Bolu Sotadar, Domzu Shehin. Jigin Day Tuk Mata, Socha, Singuila Socha, Tumu Mayimbi, Pachin Konayan Dehin. Chinshiti, Ansula, Junchida, Dongcha, Zachinso, Rimi, Jimba Dongwa. 这是我们最初的公共月前的萨古拉里旁边的人居院萨古拉真情者阿玛拉我切了天空入壁顶里家军情呢切切门他没比扎汤里努力培育吞进去我做了干脏器我肉当肉具喷送出比下门吞送者粗丁行等他这位 他以江苏里按住了人民那出钱出租税吧当都弄了所行这么公了应州为三经里按住了人情南岸以地卡当走进了科为杀毒书集三行将来比那城里按住了当行政为卡隆当我将请求可有杀对能
3: 日达党达恰苏杰人民前队抗党西人他出库准能日拉达东纽约张切卡隆拉苏呢人情吞空占领地巴地达萨古拉里人民都人居约萨古拉呢安全真情阿玛吉波地雄心大家安全罗南吉比相在阿玛拉吉吉党 Pokor, Sinsu, Xiangxiu Masipi, Kongki Guzula, Sanyongjie Makazu, Chuluk Michur, Tienbayi Kagum, Mejimbawi Nazuche, Jansu Chupi Dukihur, Denana, Nganzu Sakula La Jabu Durhi Dongwi, Nyuji Yin, Sakuli Tungkong Punsung Chuchang, De Pangmi Jiju Longxue Sina, 宁杰吞空随笔对写下玩儿贴聪明萨古里西人自动以往出墙第二当面都写动渣拿宁杰空书讲我们黑笔历年生中给给某些段就应是第一天诺三西古
0: 主播春秋月的电话海城路中格罗马北马诺贝一直都格萨古拉西北中业的诺拉中巴布春秋北马诺布格我给从马从那写的西门银巴多我给另外都找到当时恰多格萨古拉拉松学习规律格格新荣幸的总统统马都格诺拉西莫扎莫西记得过后
3: 主播春秋月的当过了电话海城罗中格罗马编码诺布格地图杀过了西北中医等等测题打响了电话拉萨中切出大罗中格罗马电子能写起地图还有了松雪南柔族图格中医等阶段进行
0: 还有松雪从马人给月起笔引着几规笔新乡的 我将给班中党, Gati, mi yare da sinzang jian da ki, de da tong na, rong me bar yi jian hang or song shun ma xin na, de ni mei ki, mi zang ma si, xin ru cho ma la, zui la zhe wi dong er zu chi di, lang er jian si. Wen jiang, mi le chung dian cho yi tong na, hing zha xe zho ni, mi tu rong ki ki pin chung ge di qi du, ji ngo do su jie xia xue bi si, ding ge, 这是江农个沙茶母牛王爷吞吞豆皮的那十八村长看村绝头板儿门南街连接母子为连夜母部部儿里兄弟那这是俺说罗村村长哈国内端的没见把村三十一档公办马西比真心之银感觉俺说了当个月呢 俺去若你家帕玛尼家嘴皮是错头个没见把那了人王顿觉俺错了杂动天了马都把咱当马恰咱兄拿对面去超越班主去恰亲马俊那样前拿了抗日电影写着名电那我落去切多第四电影可有的把座给亚当这儿当金融给荣荣那些马雄为昏昏弄那上 自动电笔可用的呢俺出没当苏家跟前爬上银笔从马戏可有松雪从马人言语起笔引着地都给日暮之行听了电报牛肉席 主播春秋月的电安拉萨中介崔大陆琼格罗马电子南西接接托可有了松仙南如西别中业的农尼总把不春秋电子南西格杜俊川农大家一接来甘木这么月都接应吧希巴多等那总之个就恰松就行

아래 퍼셔바 따틀라 두조리코 아래 임정바 남르 갸르보조리코 아래 쇼바다가 효느조리코 아래 가쇼쇼라 카르무세티코 아래 쇼게바니 키탈레세티코 아래 등나포조세메디세티코 아래 아탈리 좀디니 라송메디티코 아래 폴로가르셰케 롬보리무코 아래 달랭이 남르 자오티다코 다가 현을 찰라야 동거래 소마보니 계셰파지다코 어레 남르 야르보 론소소디거래 시메다한다고 찰라야 동거 어레 메마토 투난토 답동거래 라버지 베미 가통시다코 아래 마코마 잔몰로티치다코 아래 단다가 레라데디 휴디코 아래 도텐소 레라제디요리코 아래 탈링바 메두시리세디코 아래 남레 알라듀리티기코 아래 탈링마 마두좀 표세로코

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e zhe di, loka di jia zu dan, dambi yi pang zhu, mang zhu zung zhu ji, mi to dung zhu ji yin si xie zhu. Ta di nang nang, te sa jie hu dung di, man zhu do di zhu la, ayu nang ke ta yu d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le chi cha yu. Ti yin si gui ya, yun zhe yang kar ri ya si su. Ta di ngana cha xia su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jie hu dung di la, zhung bi ling ki chung zhu nian nga ki jie bo si, xie su di le chi cha yu. Te sa jie hu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zha, ci gang ki chang di la da di zhu la, te sa jie hu dung pi wye ki, qin bu dun 이게 동장다 지어서는 중요해요. 대인지 중재년한테 제보 인수 등재 지시해요. 니네 기사제비 중팀에 나의 지조기다 지금 지시지.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지. 지신망쇠다 표기다 중지 교재 그게 도를 신주 체계수는 제시 전단계 가장 기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비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지 중심에서 대시지. 순례 차시와 이는 야가게 망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0: 워커니 캉킬란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미고마티 고데 체네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워레레레 롱진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 송크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 통해디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